0: 산이기 단원인지
1: 아루키
0: 바로촌 예레카이스 야알 예레카이스 네이 마가르촌 마가르디 단원 오 예보르토 예보르니스코 근야알 아리암 부디스코틴 근존이 저택 근존 모르티 나보이 레미니 샤랑 바디스코